0: 오빤 강남 스타일. 강남 스타일.
1: Cuando suena Retro Tops Discotheque, la nostalgia se baila, no se piensa.